0: 저 한 번 사이가 아니 일어나가.
1: 25개 파브니크트 시카이 나니 한팀 15개.
0: 얼마나 이상하지?
2: 4-3-3 when you're ready.
3: Go ahead.
2: 26 Mary Charles 10373. 26 Mary Charles 10373.
3: Copy, thanks.